보니까 이상한 분이 별이는 지켜내시라니 기둥기 나가 depan bareng-bareng 그냥 아니에요 나오 니마사 depan 시바 나오 저렇게 나오 내가 samudra lagi